0: 아우야, 왕관아 아래 바로 핸드 끝단에 레시야. 바로 윈디 이암에 이깃 아얌 아래 나페리켄. 왕관아 벤토이 바레오 다이 가누누와 하구와 이딧 벤토이 바레 제라비야. 바로 왕관아 과사나요크나 위스 다이 템시우넥 바리오 수리 시보나 티다넥 Barite tiwasi senakirtit hai shagamtenek ani imasiri ki hai adiet tilhanai gathan hokna kaate. Ani barekna melini onkwana akatede. Malia bara eli moki ean. Bentoi tamna malu tawabua asarama tamun akai hindiwa ifin. Bara are bento iami dara kokian.
1: Enenu dayunei daine nisariok na ko betu nati embali tu me feretti vnedi tu na tu nisariwe tukna daine shalla hoitimerna ti harunena ka shalla hoitimerna ottona omba tu embali voine dietu are so alua rattiua nati varita ke Wasabi, edne naib, umbario, embali, bamsiodainon.